0: should try. Can I call you mine? Don't you mind your mind?
1: 그 타자형 매윤 뺀 꽝 나라 콩 크라이 또 샹거 콩동 빠